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5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여러 관계자는 이란과 60일간 휴전을 연장해서 핵 문제에 관해 협상한다는 양해각서 내용에 대해 양국의 협상 담당자가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승인하지 않아 이란 매체는 최종 결정도 확정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 합의 행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복수의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양해각서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에 대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명기되며 이것은 이란이 통항료 징수 등을 하지 않고 30일 이내의 기뢰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국의 봉쇄 조치도 상선 통항 회복에 따라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양해각서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담기며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처분 방법과 농축 활동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에 부과한 제재의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도 의제로 다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즉각 승인하지 않고 검토를 위해 며칠 필요하다고 중재자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이 있는 타스님 통신은 28일 협상 담당자와 가까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 시점에서는 양해각서 초안은 아직 최종 결정도 확정도 하지 않았다며 양국이 양해각서에 합의했다는 정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 주 열린 회의에서 러시아가 일본의 재군비 정책은 위험한 경향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일본이 러시아는 유엔 헌장을 위반하며 우크라이나의 군사 침공을 이어가고 있다. 비판은 터무니없다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번 주 유엔 헌장 등을 테마로 한 회의가 열린 가운데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26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었던 일본이나 독일 등을 적국으로 취급하는 유엔 헌장의 이른바 구적국 조항을 언급한 뒤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일본에 대해 군대 증강과 무기 공여를 진행하고 헌법 개정을 공공연하게 논의하고 있다. 재군비 정책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체제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지극히 위험한 경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마자키 주유엔 일본 대사는 28일 러시아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면서 러시아는 유엔 헌장을 위반하며 우크라이나의 군사 침공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방위태세를 군국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강한 어조로 반론했습니다. 구적국 조항과 관련해서는 2005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 가운데 유엔 헌장에서 삭제하기로 결의한다고 돼 있지만 유엔 헌장 개정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 다카이치 수상은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한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과 28일 저녁 회담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기밀성이 높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공식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회담 모두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국제정세가 엄중해지는 가운데 진전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일본과 필리핀이 긴밀히 연대해가는 중요성이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장 분야와 경제 분야를 비롯해 많은 협력이 진전되고 있는 필리핀은 가장 긴밀한 동지국 중의 하나로 이번에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후 양 정상은 폭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안전보장 분야에서는 기밀성이 높은 군사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일본이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함에 따라 해상자위대 아부쿠마형 중고 호위함 등의 이전을 위해 방위 당국 간의 협의를 가속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면에서는 앞서 다카이치 수상이 표명한 아시아 각국 등에 대한 자금 지원 트림 파워 아시아하에 필리핀의 석유 비축 확충을 지원할 것 등을 확인했습니다. 중요 광물 등의 공급망 강화에서는 일본과 필리핀, 그리고 일본과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사이에 체결된 EPA, 경제연대

0: 협정을 재검토한다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의식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현상을 힘이나 위압으로 변경하려는 모든 일방적인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중동 정세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사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외교 노력을 계속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며, 북조선과 관련해서는 핵과 미사일 문제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깊은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 필리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 미국 트럼프 정부가 쿠바의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매체가 이르면 올여름 쿠바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이 도상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쿠바에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올여름 쿠바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28일 정부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권이 붕괴돼 혼란에 빠졌을 경우에 대비해 미군이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남미와 카리브해를 담당하는 미국 남부사령부가 지난달 쿠바에서 군사행동에 대비해 도상 군사훈련을 하고 쿠바가 소유 중인 무인기 관련 대응과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악시오스는 이란 관련 대응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트럼프 대통령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정부 관료들의 발언을 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개입을 승인하지 않고 평화적인 정권 이행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쿠바에 대해 발본적인 정치 및 경제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30년 전 쿠바군이 미국의 민간 소형기 두 대를 격추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쿠바의 국방장관이었던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기소를 발표하는 등 최근 들어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 특수사기 피해의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과 메가뱅크 등이 여러 계좌를 거쳐 옮겨지는 사기 피해금을 추적 회수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맺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짜 경찰 사기와 SNS형의 투자 사기, 로맨스 사기 등 지난해 1년 동안의 특수사기 피해액은 역대 최대인 3,257억 엔에 달하며 올해 3월까지 약 938억 엔으로 지난해를 웃도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기 그룹은 사취한 현금을 여러 계좌를 거치며 돈 세탁을 해 수사기관의 추적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메가뱅크와 인터넷은행 등 9개의 은행과 함께 사기 피해금을 추적 회수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지의 경찰로부터 금융기관의 문의가 잇따라 계좌 정보의 회답 등에 몇 주일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정보를 일원화함으로써 앞으로는 빠르면 당일 회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4: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4: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4: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홋카이도, 이네.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아또, 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3: 어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3: 大丈夫?
0: 괜찮아.
3: 顔가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4: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雪는
0: 눈,
6: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6: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6: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6: 見たいです. 雪が 見たいです. 雪が 見たいです.
1: 잘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7: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4: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1: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6: 日本で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6: 何?
0: 무엇을 사용합니다. 何?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6: どんなこと?
0: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6: したい는 します
0: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7: 라멘가 食べたいです.
1: 라면을 먹고 싶어요.
6: 食べたい는 食べます.
0: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1: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6: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6: 긴카쿠지. 긴카쿠지.
0: 가요는?
6: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긴카쿠지에 가요는?
6: 긴카쿠지니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얼굴이 빨개진 탐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大丈夫?
6: 大丈夫?
0: 는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걱정될 때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물을 때는
6: 大丈夫ですか?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 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1: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의 무대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이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본의 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장 선생님, 일본의 주택은 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0: 집에 따라 구조가 다르지만요. 방은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있습니다. 서양식 방은 플로링이라고 하는 마루나 카펫을 깐 바닥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본식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요. 탁자를 놓고 방석에 앉죠.
1: 일본식 방에서는 다다미 위에 이불을 깔고 자죠?
0: 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지고 생활 양식이 바뀌어서요. 서양식 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양식 방으로 하지 않고 일본식과 절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집도 많아요.
1: 네, 다타미 위에서 지내는 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일본의 주택에서는 신발을 현관에서 벗고 들어가고 일본식 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않죠. 다타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5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여러 관계자는 이란과 60일간 휴전을 연장해서 핵 문제에 관해 협상한다는 양해각서 내용에 대해 양국의 협상 담당자가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승인하지 않아 이란 매체는 최종 결정도 확정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 합의 행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복수의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양해각서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에 대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명기되며 이것은 이란

0: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즉각 승인하지 않고 검토를 위해 며칠 필요하다고 중재자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이 있는 타스님 통신은 28일 협상 담당자와 가까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 시점에서는 양해각서 초안은 아직 최종 결정도 확정도 하지 않았다며 양국이 양해각서에 합의했다는 정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 주 열린 회의에서 러시아가 일본의 재군비 정책은 위험한 경향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일본이 러시아는 유엔 헌장을 위반하며 우크라이나의 군사 침공을 이어가고 있다. 비판은 터무니없다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번 주 유엔 헌장 등을 테마로 한 회의가 열린 가운데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26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었던 일본이나 독일 등을 적국으로 취급하는 유엔 헌장의 이른바 구적국 조항을 언급한 뒤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일본에 대해 군대 증강과 무기 공여를 진행하고 헌법 개정을 공공연하게 논의하고 있다. 재군비 정책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체제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지극히 위험한 경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마자키 주유엔 일본 대사는 28일 러시아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면서 러시아는 유엔 헌장을 위반하며 우크라이나의 군사 침공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방위태세를 군국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강한 어조로 반론했습니다. 구적국 조항과 관련해서는 2005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 가운데 유엔 헌장에서 삭제하기로 결의한다고 돼 있지만 유엔 헌장 개정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0: 다카이치 수상은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한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과 28일 저녁 회담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김일성이 높은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의 공식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회담 모두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국제 정세가 엄중해지는 가운데 진전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일본과 필리핀이 긴밀히 연대해가는 중요성이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장 분야와 경제 분야를 비롯해 많은 협력이 진전되고 있는 필리핀은 가장 긴밀한 동지국 중의 하나로 이번에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후양 정상은 폭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안전보장 분야에서는 김일성이 높은 군사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의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함에 따라 해상자위대 아부쿠마형 중고 호위함 등의 이전을 위해 방위 당국 간의 협의를 가속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면에서는 앞서 다카이치 수상이 표명한 아시아 각국 등에 대한 자금 지원 트림 파워 아시아하에 필리핀의 석유 비축 확충을 지원할 것 등을 확인했습니다. 중요 광물 등의 공급망 강화에서는 일본과 필리핀, 그리고 일본과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사이에 체결된 EPA, 경제연대 협정을 재검토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의식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현상을 힘이나 위압으로 변경하려는 모든 일방적인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중동 정세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사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외교 노력을 계속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며, 북조선과 관련해서는 핵과 미사일 문제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깊은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 필리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 미국 트럼프 정부가 쿠바의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매체가 이르면 올여름 쿠바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이 도상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쿠바에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0: 이르면 올여름 쿠바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28일 정부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권이 붕괴돼 혼란에 빠졌을 경우에 대비해 미군이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남미와 카리브해를 담당하는 미국 남부사령부가 지난달 쿠바에서 군사행동에 대비해 도상 군사훈련을 하고 쿠바가 소유 중인 무인기 관련 대응과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악시오스는 이란 관련 대응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트럼프 대통령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정부 관료들의 발언을 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개입을 승인하지 않고 평화적인 정권 이행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쿠바에 대해 발본적인 정치 및 경제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30년 전 쿠바군이 미국의 민간 소형기 두 대를 격추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쿠바의 국방장관이었던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기소를 발표하는 등 최근 들어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특수사기 피해의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과 메가뱅크 등이 여러 계좌를 거쳐 옮겨지는 사기 피해금을 추적 회수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맺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짜 경찰 사기와 SNS형의 투자 사기, 로맨스 사기 등 지난해 1년 동안의 특수사기 피해액은 역대 최대인 3,257억여 엔에 달하며 올해 3월까지 약 938억 엔으로 지난해를 웃도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기그룹은 사취한 현금을 여러 계좌를 거치며 돈 세탁을 해 수사기관의 추적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메가뱅크와 인터넷은행 등 9개의 은행과 함께 사기 피해금을 추적 회수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지의 경찰로부터 금융기관의 문의가 잇따라 계좌 정보의 회답 등에 몇 주일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정보를 일원화함으로써 앞으로는 빠르면 당일 회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4: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4: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4: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홋카이도, 이네.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아또, 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빛으로 빛납니다.
3: 어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3: 大丈夫?
0: 괜찮아.
3: 顔가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0: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2: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3: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雪는
0: 눈,
5: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6: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5: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5: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6: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6: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미타이데스. 유키가 미타이데스. 유키가 미타이데스.
6: 잘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7: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8: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7: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6: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5: 日本で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5: 何?
0: 무엇을 사용합니다. 何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5: どんなこと?
0: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5: したい는
0: します.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8: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6: 라면을 먹고 싶어요.
5: 食べたい는 食べます.
0: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6: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5: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5: 긴카쿠지. 긴카쿠지.
0: 가요는?
5: 이키마스.
0: 입니다. 긴카쿠지에 가요는
5: 긴카쿠지니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9: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얼굴이 빨개진 탐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大丈夫?
5: 大丈夫?
0: 는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걱정될 때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물을 때는
5: 大丈夫?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5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여러 관계자는 이란과 60일간 휴전을 연장해서 핵 문제에 관해 협상한다는 양해각서 내용에 대해 양국의 협상 담당자가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승인하지 않아 이란 매체는 최종 결정도 확정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 합의 행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복수의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양해각서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에 대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명기되며 이것은 이란이 통항료 징수 등을 하지 않고 30일 이내의 기뢰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국의 봉쇄 조치도 상선 통항 회복에 따라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양해각서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담기며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처분 방법과 농축 활동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에 부과한 제재의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도 의제로 다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즉각 승인하지 않고 검토를 위해 며칠 필요하다고 중재자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이 있는 타스님 통신은 28일 협상 담당자와 가까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 시점에서는 양해각서 초안은 아직 최종 결정도 확정도 하지 않았다며 양국이 양해각서에 합의했다는 정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 주 열린 회의에서 러시아가 일본의 재군비 정책은 위험한 경향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일본이 러시아는 유엔 헌장을 위반하며 우크라이나의 군사 침공을 이어가고 있다 비판은 터무니없다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번 주 유엔 헌장 등을 테마로 한 회의가 열린 가운데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26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었던 일본이나 독일 등을 적국으로 취급하는 유엔 헌장의 이른바 구적국 조항을 언급한 뒤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일본에 대해 군대 증강과 무기 공여를 진행하고 헌법 개정을 공공연하게 논의하고 있다. 재군비 정책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체제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지극히 위험한 경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마자키 주유엔 일본 대사는 28일 러시아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면서 러시아는 유엔 헌장을 위반하며 우크라이나의 군사 침공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방위태세를 군국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강한 어조로 반론했습니다. 구적국 조항과 관련해서는 2005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 가운데 유엔 헌장에서 삭제하기로 결의한다고 돼 있지만 유엔 헌장 개정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 다카이치 수상은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한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과 28일 저녁 회담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기밀성이 높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공식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회담 모두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국제정세가 엄중해지는 가운데 진전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일본과 필리핀이 긴밀히 연대해가는 중요성이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장 분야와 경제 분야를 비롯해 많은 협력이 진전되고 있는 필리핀은 가장 긴밀한 동지국 중의 하나로 이번에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후 양 정상은 폭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안전보장 분야에서는 기밀성이 높은 군사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함에 따라 해상자위대 아부쿠마형 중고 호위함 등의 이전을 위해 방위 당국 간의 협의를 가속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면에서는 앞서 다카이치 수상이 표명한 아시아 각국 등에 대한 자금 지원 트림 파워 아시아하에 필리핀의 석유 비축 확충을 지원할 것 등을 확인했습니다. 중요 광물 등의 공급망 강화에서는 일본과 필리핀, 그리고 일본과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사이에 체결된 EPA, 경제연대 협정을 재검토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의식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현상을 힘이나 위압으로 변경하려는 모든 일방적인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중동 정세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사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외교 노력을 계속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며 북조선과 관련해서는 핵과 미사일 문제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깊은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 필리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 미국 트럼프 정부가 쿠바의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매체가 이르면 올여름 쿠바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이 도상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쿠바에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올여름 쿠바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28일 정부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권이 붕괴돼 혼란에 빠졌을 경우에 대비해 미군이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남미와 카리브해를 담당하는 미국 남부사령부가 지난달 쿠바에서 군사행동에 대비해 도상 군사훈련을 하고 쿠바가 소유 중인 무인기 관련 대응과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악시오스는 이란 관련 대응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트럼프 대통령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정부 관료들의 발언을 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개입을 승인하지 않고 평화적인 정권 이행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쿠바에 대해 발본적인 정치 및 경제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30년 전 쿠바군이 미국의 민간 소형기 두 대를 격추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쿠바의 국방장관이었던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기소를 발표하는 등 최근 들어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특수사기 피해의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과 메가뱅크 등이 여러 계좌를 거쳐 옮겨지는 사기 피해금을 추적 회수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맺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짜 경찰 사기와 SNS형의 투자 사기, 로맨스 사기 등 지난해 1년 동안의 특수사기 피해액은 역대 최대인 3,257억여 엔에 달하며 올해 3월까지 약 938억 엔으로 지난해를 웃도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기그룹은 사취한 현금을 여러 계좌를 거치며 돈 세탁을 해 수사기관의 추적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메가뱅크와 인터넷은행 등 9개의 은행과 함께 사기 피해금을 추적 회수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지의 경찰로부터 금융기관의 문의가 잇따라 계좌 정보의 회답 등에 몇 주일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정보를 일원화함으로써 앞으로는 빠르면 당일 회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4: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4: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4: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홋카이도, 이네.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아또, 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3: 어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3: 大丈夫?
0: 괜찮아.
3: 顔が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4: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雪는
0: 눈.
6: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6: 홋카이도니 이키타이 데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5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여러 관계자는 이란과 60일간 휴전을 연장해서 핵 문제에 관해 협상한다는 양해각서 내용에 대해 양국의 협상 담당자가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승인하지 않아 이란 매체는 최종 결정도 확정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 합의 행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복수의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양해각서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에 대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명기되며 이것은 이란이 통항료 징수 등을 하지 않고 30일 이내에 기뢰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국의 봉쇄 조치도 상선 통항 회복에 따라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양해각서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담기며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처분 방법과 농축 활동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에 부과한 제재의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도 의제로 다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즉각 승인하지 않고 검토를 위해 며칠 필요하다고 중재자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이 있는 타스님 통신은 28일 협상 담당자와 가까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 시점에서는 양해각서 초안은 아직 최종 결정도 확정도 하지 않았다며 양국이 양해각서에 합의했다는 정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 주 열린 회의에서 러시아가 일본의 재군비 정책은 위험한 경향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일본이 러시아는 유엔 헌장을 위반하며 우크라이나의 군사 침공을 이어가고 있다. 비판은 터무니없다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번 주 유엔 헌장 등을 테마로 한 회의가 열린 가운데 네벤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26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었던 일본이나 독일 등을 적국으로 취급하는 유엔 헌장의 이른바 구적국 조항을 언급한 뒤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네벤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일본에 대해 군대 증강과 무기 공여를 진행하고 헌법 개정을 공공연하게 논의하고 있다. 재군비 정책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체제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지극히 위험한 경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마자키 주 유엔 일본 대사는 28일 러시아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면서 러시아는 유엔 헌장을 위반하며 우크라이나의 군사 침공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방위 태세를 군국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강한 어조로 반론했습니다. 구적국 조항과 관련해서는 2005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 가운데 유엔 헌장에서 삭제하기로 결의한다고 돼 있지만 유엔 헌장 개정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 다카이치 수상은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한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과 28일 저녁 회담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

0: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기밀성이 높은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의 공식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회담 모두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국제 정세가 엄중해지는 가운데 진전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일본과 필리핀이 긴밀히 연대해가는 중요성이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장 분야와 경제 분야를 비롯해 많은 협력이 진전되고 있는 필리핀은 가장 긴밀한 동지국 중에 하나로 이번에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후양 정상은 폭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안전보장 분야에서는 기밀성이 높은 군사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의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함에 따라 해상자위대 아부쿠마형 중고 호위함 등의 이전을 위해 방위 당국 간의 협의를 가속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면에서는 앞서 다카이치 수상이 표명한 아시아 각국 등에 대한 자금 지원 트림 파워 아시아하에 필리핀의 석유 비축 확충을 지원할 것 등을 확인했습니다. 중요 광물 등의 공급망 강화에서는 일본과 필리핀, 그리고 일본과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사이에 체결된 EPA, 경제연대 협정을 재검토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의식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현상을 힘이나 위압으로 변경하려는 모든 일방적인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중동 정세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사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외교 노력을 계속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며, 북조선과 관련해서는 핵과 미사일 문제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깊은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 필리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 미국 트럼프 정부가 쿠바의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매체가 이르면 올여름 쿠바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이 도상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쿠바에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올여름 쿠바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28일 정부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권이 붕괴돼 혼란에 빠졌을 경우에 대비해 미군이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남미와 카리브해를 담당하는 미국 남부사령부가 지난달 쿠바에서 군사행동에 대비해 도상 군사훈련을 하고 쿠바가 소유 중인 무인기 관련 대응과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악시오스는 이란 관련 대응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트럼프 대통령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정부 관료들의 발언을 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개입을 승인하지 않고 평화적인 정권 이행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쿠바에 대해 발본적인 정치 및 경제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30년 전 쿠바군이 미국의 민간 소형기 두 대를 격추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쿠바의 국방장관이었던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기소를 발표하는 등 최근 들어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 특수사기 피해의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과 메가뱅크 등이 여러 계좌를 거쳐 옮겨지는 사기 피해금을 추적 회수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맺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짜 경찰 사기와 SNS형의 투자 사기, 로맨스 사기 등 지난해 1년 동안의 특수사기 피해액은 역대 최대인 3,257억여 엔에 달하며 올해 3월까지 약 938억 엔으로 지난해를 웃도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기 그룹은 사취한 현금을 여러 계좌를 거치며 돈 세탁을 해 수사기관의 추적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메가뱅크와 인터넷은행 등 9개의 은행과 함께 사기 피해금을 추적 회수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지의 경찰로부터 금융기관의 문의가 잇따라 계좌 정보의 회답 등에 몇 주일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정보를

결혼함으로써 앞으로는 빠르면 당일 해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4: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4: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4: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홋카이도, 이네.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4: 아또, 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3: 어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5: 大丈夫?
0: 괜찮아.
5: 顔가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4: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4: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雪는
0: 눈.
6: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6: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6: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4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5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여러 관계자는 이란과 60일간 휴전을 연장해서 핵 문제에 관해 협상한다는 양해각서 내용에 대해 양국의 협상 담당자가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승인하지 않아 이란 매체는 최종 결정도 확정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 합의 행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복수의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양해각서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에 대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명기되며 이것은 이란이 통항료 징수 등을 하지 않고 30일 이내의 기뢰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국의 봉쇄 조치도 상선 통항 회복에 따라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양해각서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담기며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처분 방법과 농축 활동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에 부과한 제재의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도 의제로 다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즉각 승인하지 않고 검토를 위해 며칠 필요하다고 중재자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이 있는 타스님 통신은 28일 협상 담당자와 가까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 시점에서는 양해각서 초안은 아직 최종 결정도 확정도 하지 않았다며 양국이 양해각서에 합의했다는 정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 주 열린 회의에서 러시아가 일본의 재군비 정책은 위험한 경향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일본이 러시아는 유엔 헌장을 위반하며 우크라이나의 군사 침공을 이어가고 있다. 비판은 터무니없다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번 주 유엔 헌장 등을 테마로 한 회의가 열린 가운데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26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었던 일본이나 독일 등을 적국으로 취급하는 유엔 헌장의 이른바 구적국 조항을 언급한 뒤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일본에 대해 군대 증강과 무기 공여를 진행하고 헌법 개정을 공공연하게 논의하고 있다. 재군비 정책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체제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지극히 위험한 경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마자키 주유엔 일본 대사는 28일 러시아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면서 러시아는 유엔 헌장을 위반하며 우크라이나의 군사 침공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방위태세를 군국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강한 어조로 반론했습니다. 구적국 조항과 관련해서는 2005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 가운데 유엔 헌장에서 삭제하기로 결의한다고 돼 있지만 유엔 헌장 개정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 다카이치 수상은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한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과 28일 저녁 회담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기밀성이 높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공식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회담 모두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국제정세가 엄중해지는 가운데 진전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일본과 필리핀이 긴밀히 연대해가는 중요성이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장 분야와 경제 분야를 비롯해 많은

0: 협력이 진전되고 있는 필리핀은 가장 긴밀한 동지국 중에 하나로 이번에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후양 정상은 폭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안전보장 분야에서는 기밀성이 높은 군사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의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함에 따라 해상자위대 아부쿠마형 중고 호위함 등의 이전을 위해 방위 당국 간의 협의를 가속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면에서는 앞서 다카이치 수상이 표명한 아시아 각국 등에 대한 자금 지원 트림 파워 아시아 하에 필리핀의 석유 비축 확충을 지원할 것 등을 확인했습니다. 중유 광물 등의 공급망 강화에서는 일본과 필리핀, 그리고 일본과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사이에 체결된 EPA, 경제연대 협정을 재검토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의식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현상을 힘이나 위압으로 변경하려는 모든 일방적인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중동 정세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사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외교 노력을 계속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며 북조선과 관련해서는 핵과 미사일 문제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깊은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 필리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 미국 트럼프 정부가 쿠바의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매체가 이르면 올여름 쿠바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이 도상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쿠바에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올여름 쿠바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28일 정부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권이 붕괴돼 혼란에 빠졌을 경우에 대비해 미군이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남미와 카리브해를 담당하는 미국 남부사령부가 지난달 쿠바에서 군사행동에 대비해 도상 군사훈련을 하고 쿠바가 소유 중인 무인기 관련 대응과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악시오스는 이란 관련 대응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트럼프 대통령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정부 관료들의 발언을 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개입을 승인하지 않고 평화적인 정권 이행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쿠바에 대해 발본적인 정치 및 경제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30년 전 쿠바군이 미국의 민간 소형기 두 대를 격추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쿠바의 국방장관이었던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기소를 발표하는 등 최근 들어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 특수사기 피해의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과 메가뱅크 등이 여러 계좌를 거쳐 옮겨지는 사기 피해금을 추적 회수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맺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짜 경찰 사기와 SNS형의 투자 사기, 로맨스 사기 등 지난해 1년 동안의 특수사기 피해액은 역대 최대인 3,257억여 엔에 달하며 올해 3월까지 약 938억 엔으로 지난해를 웃도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기그룹은 사취한 현금을 여러 계좌를 거치며 돈 세탁을 해 수사기관의 추적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메가뱅크와 인터넷은행 등 9개의 은행과 함께 사기 피해금을 추적 회수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지의 경찰로부터 금융기관의 문의가 잇따라 계좌 정보의 회답 등에 몇 주일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정보를 일원화함으로써 앞으로는 빠르면 당일 회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3: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3: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2: 홋카이도, 이네.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3: 아또, 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2: 오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4: 大丈夫?
0: 괜찮아.
4: 顔가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3: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雪는
0: 눈,
5: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5: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5: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見たいです. 雪が見たいです. 雪が見たいです.
1: 잘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6: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3: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1: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5: 日本で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5: 何?
0: 무엇을 사용합니다. 何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5: どんなこと?
0: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5: したい는
0: します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6: 라멘가 食べたいです.
1: 라면을 먹고 싶어요.
5: 食べたい는 食べます.
0: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1: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5: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5: 긴카쿠지 긴카쿠지
0: 가요는
5: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긴카쿠지에 가요는
5: 긴카쿠지니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3: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얼굴이 빨개진 탐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大丈夫?
5: 大丈夫?
0: 는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걱정될 때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물을 때는
5: 大丈夫ですか?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1: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의 무대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이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본의 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장 선생님, 일본의 주택은 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0: 집에 따라 구조가 다르지만요. 방은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있습니다. 서양식 방은 플로링이라고 하는 마루나 카펫을 깐 바닥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본식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요. 탁자를 놓고 방석에 앉죠.
1: 일본식 방에서는 다다미 위에 이불을 깔고 자죠?
0: 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지고 생활 양식이 바뀌어서요. 서양식 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양식 방으로 하지 않고 일본식과 절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집도 많아요.
1: 네, 다타미 위에서 지내는 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일본의 주택에서는 신발을 현관에서 벗고 들어가고 일본식 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않죠. 다타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5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여러 관계자는 이란과 60일간 휴전을 연장해서 핵 문제에 관해 협상한다는 양해각서 내용에 대해 양국의 협상 담당자가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승인하지 않아 이란 매체는 최종 결정도 확정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 합의 행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복수의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양해각서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에 대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명기되며 이것은 이란이 통항료 징수 등을 하지 않고 30일 이내에 기뢰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국의 봉쇄 조치도 상선 통항 회복에 따라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양해각서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담기며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처분 방법과 농축 활동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에 부과한 제재의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도 의제로 다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즉각 승인하지 않고 검토를 위해 며칠 필요하다고 중재자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이 있는 타스님 통신은 28일 협상 담당자와 가까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 시점에서는 양해각서 초안은 아직 최종 결정도 확정도 하지 않았다며 양국이 양해각서에 합의했다는 정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 주 열린 회의에서 러시아가 일본의 재군비 정책은 위험한 경향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일본이 러시아는 유엔 헌장을 위반하며 우크라이나의 군사 침공을 이어가고 있다. 비판은 터무니없다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번 주 유엔 헌장 등을 테마로 한 회의가 열린 가운데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26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었던 일본이나 독일 등을 적국으로 취급하는 유엔 헌장의 이른바 구적국 조항을 언급한 뒤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일본에 대해 군대 증강과 무기 공여를 진행하고 헌법 개정을 공공연하게 논의하고 있다. 재군비 정책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체제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지극히 위험한 경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마자키 주유엔 일본 대사는 28일 러시아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면서 러시아는 유엔 헌장을 위반하며 우크라이나의 군사 침공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방위태세를 군국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강한 어조로 반론했습니다. 구적국 조항과 관련해서는 2005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 가운데 유엔 헌장에서 삭제하기로 결의한다고 돼 있지만 유엔 헌장 개정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 다카이치 수상은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한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과 28일 저녁 회담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기밀성이 높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공식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회담 모두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국제정세가 엄중해지는 가운데 진전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일본과 필리핀이 긴밀히 연대해가는 중요성이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장 분야와 경제 분야를 비롯해 많은 협력이 진전되고 있는 필리핀은 가장 긴밀한 동지국 중의 하나로 이번에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후 양 정상은 폭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안전보장 분야에서는 기밀성이 높은 군사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함에 따라 해상자위대 아부쿠마형 중고 호위함 등의 이전을 위해 방위 당국 간의 협의를 가속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면에서는 앞서 다카이치 수상이 표명한 아시아 각국 등에 대한 자금 지원 트림 파워 아시아하에 필리핀의 석유 비축 확충을 지원할 것 등을 확인했습니다. 중요 광물 등의 공급망 강화에서는 일본과 필리핀, 그리고 일본과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사이에 체결된 EPA, 경제연대 협정을 재검토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의식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현상을 힘이나 위압으로 변경하려는 모든 일방적인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중동 정세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사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외교 노력을 계속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며, 북조선과 관련해서는 핵과 미사일 문제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깊은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 필리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0: 미국 트럼프 정부가 쿠바의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매체가 이르면 올여름 쿠바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이 도상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쿠바에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올여름 쿠바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28일 정부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권이 붕괴돼 혼란에 빠졌을 경우에 대비해 미군이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남미와 카리브해를 담당하는 미국 남부사령부가 지난달 쿠바에서 군사행동에 대비해 도상 군사훈련을 하고 쿠바가 소유 중인 무인기 관련 대응과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악시오스는 이란 관련 대응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트럼프 대통령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정부 관료들의 발언을 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개입을 승인하지 않고 평화적인 정권 이행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쿠바에 대해 발본적인 정치 및 경제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30년 전 쿠바군이 미국의 민간 소형기 두 대를 격추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쿠바의 국방장관이었던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기소를 발표하는 등 최근 들어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특수사기 피해의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과 메가뱅크 등이 여러 계좌를 거쳐 옮겨지는 사기 피해금을 추적 회수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맺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짜 경찰 사기와 SNS형의 투자 사기, 로맨스 사기 등 지난해 1년 동안의 특수사기 피해액은 역대 최대인 3,257억여 엔에 달하며 올해 3월까지 약 938억 엔으로 지난해를 웃도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기그룹은 사취한 현금을 여러 계좌를 거치며 돈 세탁을 해 수사기관의 추적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메가뱅크와 인터넷은행 등 9개의 은행과 함께 사기 피해금을 추적 회수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지의 경찰로부터 금융기관의 문의가 잇따라 계좌 정보의 회답 등에 몇 주일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정보를 일원화함으로써 앞으로는 빠르면 당일 회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北海道、いいね。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3: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3: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2: 홋카이도, 이네.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3: 아또, 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빛으로 빛납니다.
2: 어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5: 大丈夫?
0: 괜찮아.
5: 顔が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5: 雪が見たいです。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北海道、いいね。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おや?大丈夫?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3: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雪는
0: 눈,
6: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6: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6: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6: 見たいです. 雪が見たいです. 雪が見たいです.
1: 잘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0: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1: したい는 します
0: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2: 라멘가 타베타이데스.
3: 라면을 먹고 싶어요.
1: 타베타이는 타베마스.
0: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3: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1: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1: 긴카쿠지 긴카쿠지
0: 가요는
1: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긴카쿠지에 가요는
1: 긴카쿠지니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얼굴이 빨개진 탐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大丈夫?
1: 大丈夫?는
0: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걱정될 때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물을 때는
1: 大丈夫ですか?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5: はい!
6: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5: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6: 北海道、いいね!
5: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6: おや?
5: 大丈夫? 顔が赤いよ。
3: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의 무대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이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본의 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장 선생님, 일본의 주택은 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0: 집에 따라 구조가 다르지만요. 방은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있습니다. 서양식 방은 플로링이라고 하는 마루나 카펫을 깐 바닥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본식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요. 탁자를 놓고 방석에 앉죠.
3: 일본식 방에서는 다다미 위에 이불을 깔고 자죠?
0: 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지고 생활 양식이 바뀌어서요. 서양식 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양식 방으로 하지 않고 일본식과 절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집도 많아요.
3: 네, 다타미 위에서 지내는 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일본의 주택에서는 신발을 현관에서 벗고 들어가고 일본식 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않죠. 다타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5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여러 관계자는 이란과 60일간 휴전을 연장해서 핵 문제에 관해 협상한다는 양해각서 내용에 대해 양국의 협상 담당자가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승인하지 않아 이란 매체는 최종 결정도 확정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 합의 행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복수의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양해각서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에 대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명기되며 이것은 이란이 통항료 징수 등을 하지 않고 30일 이내에 기뢰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국의 봉쇄 조치도 상선 통항 회복에 따라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양해각서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담기며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처분 방법과 농축 활동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에 부과한 제재의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도 의제로 다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즉각 승인하지 않고 검토를 위해 며칠 필요하다고 중재자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이 있는 타스님 통신은 28일 협상 담당자와 가까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 시점에서는 양해각서 초안은 아직 최종 결정도 확정도 하지 않았다며 양국이 양해각서에 합의했다는 정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 주 열린 회의에서 러시아가 일본의 재군비 정책은 위험한 경향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일본이 러시아는 유엔 헌장을 위반하며 우크라이나의 군사 침공을 이어가고 있다. 비판은 터무니없다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번 주 유엔 헌장 등을 테마로 한 회의가 열린 가운데 네벤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26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었던 일본이나 독일 등을 적국으로 취급하는 유엔 헌장의 이른바 구적국 조항을 언급한 뒤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네벤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일본에 대해 군대 증강과 무기 공여를 진행하고 헌법 개정을 공공연하게 논의하고 있다. 재군비 정책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체제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지극히 위험한 경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마자키 주 유엔 일본 대사는 28일 러시아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면서 러시아는 유엔 헌장을 위반하며 우크라이나의 군사 침공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방위태세를 군국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강한 어조로 반론했습니다. 구적국 조항과 관련해서는 2005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 가운데 유엔 헌장에서 삭제하기로 결의한다고 돼 있지만 유엔 헌장 개정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 다카이치 수상은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한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과 28일 저녁 회담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기밀성이 높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공식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회담 모두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국제정세가 엄중해지는 가운데 진전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일본과 필리핀이 긴밀히 연대해가는 중요성이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장 분야와 경제 분야를 비롯해 많은 협력이 진전되고 있는 필리핀은 가장 긴밀한 동지국 중의 하나로 이번에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후 양 정상은 폭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안전보장 분야에서는 기밀성이 높은 군사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함에 따라 해상자위대 아부쿠마형 중고 호위함 등의 이전을 위해 방위 당국 간의 협의를 가속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면에서는 앞서 다카이치 수상이 표명한 아시아 각국 등에 대한 자금 지원 트림 파워 아시아하에 필리핀의 석유 비축 확충을 지원할 것 등을 확인했습니다. 중요 광물 등의 공급망 강화에서는 일본과 필리핀, 그리고 일본과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사이에 체결된 EPA, 경제연대 협정을 재검토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의식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현상을 힘이나 위압으로 변경하려는 모든 일방적인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중동 정세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사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외교 노력을 계속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며, 북조선과 관련해서는 핵과 미사일 문제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깊은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 필리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0: 미국 트럼프 정부가 쿠바의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매체가 이르면 올여름 쿠바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이 도상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쿠바에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올여름 쿠바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28일 정부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권이 붕괴돼 혼란에 빠졌을 경우에 대비해 미군이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남미와 카리브해를 담당하는 미국 남부사령부가 지난달 쿠바에서 군사행동에 대비해 도상 군사훈련을 하고 쿠바가 소유 중인 무인기 관련 대응과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악시오스는 이란 관련 대응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트럼프 대통령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정부 관료들의 발언을 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개입을 승인하지 않고 평화적인 정권 이행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쿠바에 대해 발본적인 정치 및 경제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30년 전 쿠바군이 미국의 민간 소형기 두 대를 격추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쿠바의 국방장관이었던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기소를 발표하는 등 최근 들어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특수사기 피해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과 메가뱅크 등이 여러 계좌를 거쳐 옮겨지는 사기 피해금을 추적 회수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맺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짜 경찰 사기와 SNS형의 투자 사기, 로맨스 사기 등 지난해 1년 동안의 특수사기 피해액은 역대 최대인 3,257억여 엔에 달하며 올해 3월까지 약 938억 엔으로 지난해를 웃도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기 그룹은 사치한 현금을 여러 계좌를 거치며 돈 세탁을 해 수사기관의 추적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메가뱅크와 인터넷은행 등 9개의 은행과 함께 사기 피해금을 추적 회수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지의 경찰로부터 금융기관의 문의가 잇따라 계좌 정보의 회답 등에 몇 주일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정보를 일원화함으로써 앞으로는 빠르면 당일 회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3: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3: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2: 홋카이도, 이네.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3: 아또, 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빛으로 빛납니다.
2: 오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4: 大丈夫?
0: 괜찮아?
4: 顔が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3: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雪는
0: 눈,
5: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5: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5: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見たいです. 雪が見たいです. 雪が見たいです.
1: 잘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6: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3: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1: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5: 日本で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5: 何?
0: 무엇을 사용합니다. 何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5: どんなこと?
0: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5: したい는
0: します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6: 라멘가 타베타이です.
1: 라면을 먹고 싶어요.
5: 타베타이는 타베마스
0: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1: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5: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5: 긴카쿠지 긴카쿠지
0: 가요는
5: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긴카쿠지에 가요는
5: 긴카쿠지니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3: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얼굴이 빨개진 탐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大丈夫?
5: 大丈夫?는
0: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걱정될 때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물을 때는
5: 大丈夫ですか?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1: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의 무대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이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본의 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장 선생님, 일본의 주택은 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0: 집에 따라 구조가 다르지만요. 방은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있습니다. 서양식 방은 플로링이라고 하는 마루나 카펫을 깐 바닥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본식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요. 탁자를 놓고 방석에 앉죠.
1: 일본식 방에서는 다다미 위에 이불을 깔고 자죠?
0: 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지고 생활 양식이 바뀌어서요. 서양식 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양식 방으로 하지 않고 일본식과 절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집도 많아요.
1: 네, 다타미 위에서 지내는 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일본의 주택에서는 신발을 현관에서 벗고 들어가고 일본식 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않죠. 다타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4: 雪が見たいです。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北海道、いいね。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오야?
5: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0: 소르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1: 일본에와 나れましたか?
2: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0: 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2: 네.
0: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1: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2: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0: 탐은
3: 雪が見たいです.
2: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3: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0: 미아가 말합니다.
4: 홋카이도, 이네.
2: 홋카이도, 좋지.
0: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3: 아또,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2: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0: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빛으로 빛납니다.
1: 어야?
2: 어머나?
0: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4: 大丈夫?
2: 괜찮아?
4: 顔が 赤いよ?
2: 얼굴이 빨개.
0: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2: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일본에와 나れましたか?
3: 하이!
1: 일본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4: 北海道? いいね!
3: あと、 友達に会いたいです。
1: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2: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3: 雪가 見たいです.
2: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雪는
2: 눈,
5: 見たいです는
2: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0: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2: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5: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2: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5: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2: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2: 그렇죠.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見たいです. 雪が 見たいです. 雪が 見たいです.
0: 잘하셨어요?
2: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7: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2: 뜻을 확인할까요?
6: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5: 日本で는
2: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5: 何?
2: 무엇을 사용합니다. 何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5: どんなこと
2: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5: 시타이는
2: 시마스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7: 라멘가 타베타이데스.
0: 라면을 먹고 싶어요.
5: 타베타이는 타베마스
2: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0: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5: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라멘가 타베타이데스. 라멘가 타베타이.

0: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1: 긴카쿠지, 긴카쿠지.
0: 가요는
1: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긴카쿠지의 가요는
1: 긴카쿠지니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2: 긴카쿠지니 이키타이 데스. 긴카쿠지니 이키타이 데스.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얼굴이 빨개진 탐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1: 大丈夫?
0: 大丈夫?는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걱정될 때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물을 때는
1: 大丈夫ですか?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4: はい。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5: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4: 北海道、いいね。
5: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4: おや?
1: 大丈夫? 顔が赤いよ。
6: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의 무대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이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본의 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장 선생님, 일본의 주택은 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0: 집에 따라 구조가 다르지만요. 방은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있습니다. 서양식 방은 플로링이라고 하는 마루나 카펫을 깐 바닥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본식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요. 탁자를 놓고 방석에 앉죠.
6: 일본식 방에서는 다다미 위에 이불을 깔고 자죠?
0: 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지고 생활 양식이 바뀌어서요. 서양식 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양식 방으로 하지 않고 일본식과 절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집도 많아요.
6: 네, 다타미 위에서 지내는 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일본의 주택에서는 신발을 현관에서 벗고 들어가고 일본식 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않죠. 다타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6: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5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여러 관계자는 이란과 60일간 휴전을 연장해서 핵 문제에 관해 협상한다는 양해각서 내용에 대해 양국의 협상 담당자가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승인하지 않아 이란 매체는 최종 결정도 확정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 합의 행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뉴스 사이트 악시오스는 복수의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양해각서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에 대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명기되며 이것은 이란

0: 이 통학료 징수 등을 하지 않고 30일 이내에 기례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국의 봉쇄 조치도 상선 통항 회복에 따라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양해각서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담기며,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처분 방법과 농축 활동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에 부과한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도 의제로 다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즉각 승인하지 않고 검토를 위해 며칠 필요하다고 중재자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이 있는 타스님 통신은 28일 협상 담당자와 가까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 시점에서는 양해각서 초안은 아직 최종 결정도 확정도 하지 않았다며 양국이 양해각서에 합의했다는 정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 주 열린 회의에서 러시아가 일본의 제군비 정책은 위험한 경향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일본이 러시아는 유엔 헌장을 위반하며 우크라이나의 군사 침공을 이어가고 있다. 비판은 터무니없다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번 주 유엔 헌장 등을 테마로 한 회의가 열린 가운데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26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었던 일본이나 독일 등을 적국으로 취급하는 유엔 헌장의 이른바 구적국 조항을 언급한 뒤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일본에 대해 군대 증강과 무기 공여를 진행하고 헌법 개정을 공공연하게 논의하고 있다. 제군비 정책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체제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지극히 위험한 경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마자키 주유엔 일본 대사는 28일 러시아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면서 러시아는 유엔 헌장을 위반하며 우크라이나의 군사 침공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방위태세를 군국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강한 어조로 반론했습니다. 구적국 조항과 관련해서는 2005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 가운데 유엔 헌장에서 삭제하기로 결의한다고 돼 있지만 유엔 헌장 개정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0: 다카이치 수상은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한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과 28일 저녁 회담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김일성이 높은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의 공식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회담 모두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국제 정세가 엄중해지는 가운데 진전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일본과 필리핀이 긴밀히 연대해가는 중요성이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장 분야와 경제 분야를 비롯해 많은 협력이 진전되고 있는 필리핀은 가장 긴밀한 동지국 중의 하나로 이번에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후양 정상은 폭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안전보장 분야에서는 김일성이 높은 군사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의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함에 따라 해상자위대 아부쿠마형 중고 호위함 등의 이전을 위해 방위 당국 간의 협의를 가속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면에서는 앞서 다카이치 수상이 표명한 아시아 각국 등에 대한 자금 지원 트림 파워 아시아 하에 필리핀의 석유 비축 확충을 지원할 것 등을 확인했습니다. 중요 광물 등의 공급망 강화에서는 일본과 필리핀, 그리고 일본과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사이에 체결된 EPA, 경제연대 협정을 재검토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의식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현상을 힘이나 위압으로 변경하려는 모든 일방적인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중동 정세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사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외교 노력을 계속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북조선과 관련해서는 핵과 미사일 문제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깊은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 필리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 미국 트럼프 정부가 쿠바의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매체가 이르면 올여름 쿠바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이 도상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쿠바에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올여름 쿠바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28일 정부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권이 붕괴돼 혼란에 빠졌을 경우에 대비해 미군이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남미와 카리브해를 담당하는 미국 남부사령부가 지난달 쿠바에서 군사행동에 대비해 도상 군사훈련을 하고 쿠바가 소유 중인 무인기 관련 대응과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악시오스는 이란 관련 대응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트럼프 대통령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정부 관료들의 발언을 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개입을 승인하지 않고 평화적인 정권 이행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쿠바에 대해 발본적인 정치 및 경제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30년 전 쿠바군이 미국의 민간 소형기 두 대를 격추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쿠바의 국방장관이었던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기소를 발표하는 등 최근 들어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 특수사기 피해의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과 메가뱅크 등이 여러 계좌를 거쳐 옮겨지는 사기 피해금을 추적 회수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맺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짜 경찰 사기와 SNS형의 투자 사기, 로맨스 사기 등 지난해 1년 동안의 특수사기 피해액은 역대 최대인 3,257억여 엔에 달하며 올해 3월까지 약 938억 엔으로 지난해를 웃도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기그룹은 사치한 현금을 여러 계좌를 거치며 돈 세탁을 해 수사기관의 추적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메가뱅크와 인터넷은행 등 9개의 은행과 함께 사기 피해금을 추적 회수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지의 경찰로부터 금융기관의 문의가 잇따라 계좌 정보의 회답 등에 몇 주일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정보를 일원화함으로써 앞으로는 빠르면 당일 회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 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3: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3: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2: 홋카이도, いいね.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2: 아또 도모다치니 아이타이 데스.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3: 어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3: 나이조브?
0: 괜찮아.
3: 가오가 아카이요?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2: はい!
4: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2: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 いいね!
2: あと、 友達に会いたいです。
3: おや?
2: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2: 유키가 미타이데스.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유키는
0: 눈,
5: 미타이데스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5: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5: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미타이데스. 유키가 미타이데스. 유키가 미타이데스.
1: 잘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7: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1: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5: 日本で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5: 何?
0: 무엇을 사용합니다. 何?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5: どんなこと?
0: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5: したい는 します.
0: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7: 라멘가 食べたいです.
1: 라면을 먹고 싶어요.
5: 食べたい는 食べます.
0: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1: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5: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5: 긴카쿠지. 긴카쿠지.
0: 가요는?
5: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긴카쿠지에 가요는
5: 긴카쿠지니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金閣寺に行きたいです。金閣寺に行きたいです。
0: 오늘의추가표현은미아가얼굴이빨개진탐을보고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3: 大丈夫
5: 大丈夫
0: 는괜찮아라는뜻입니다상대방이걱정될때사용합니다정중하게물을때는
5: 大丈夫ですか
0: 라고합니다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4: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2: はい。
4: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2: 雪が見たいです。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3: 北海道、いいね。
2: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4: おや？
3: 大丈夫？顔が赤いよ。
1: 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대화의무대는하루상하우스의거실이었는데요이시간에는일본의주택에대해소개해드리죠장선생님일본의주택은방이어떤식으로되어있나요
0: 집에따라구조가다르지만요방은일본식방과서양식방이있습니다서양식방은플로링이라고하는마루나카펫을깐바닥에식탁과의자를놓고생활하는경우가많습니다한편일본식방에는다다미가깔려있는데요탁자를놓고방석에앉죠
1: 일본식방에서는다다미위에이불을깔고자죠
0: 네하지만지금은아파트가많아지고생활양식이바뀌어서요서양식방이늘어났습니다그런데전부서양식방으로하지않고일본식과절충한방식으로생활하는집도많아요
1: 네다다미위에서지내는건기분이좋을것같은데요
0: 그렇죠일본의주택에서는신발을현관에서벗고들어가고일본식방에서는슬리퍼를신지않죠다다미에서는좋은냄새가나서기분이편안해지는것같아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